0: 나 화니네 씨.
1: 나 우리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 화니.
0: 자우. Never never mind.
1: Mai.
0: Never mind.
1: 아슬이 나.
0: 내가 말해 줘야.
1: 아만 네 일단.
0: 무슨?
1: 그래.
2: 근데
1: 혼자야. 야.
0: 네도.
1: 얘 왜 혼자 나? 근데 엄마 얘잖아. 얘 자식이 그러는데.